왔습니다. 오호 오호 대주 어딨지 아래 깎으사는 비트 그빛이 더 깎으사는 한테는 나이는 아딨지 알파르 나나의 내리 나나의 내리 사업을 가이사나